어떤 기운을 맺지? 인조한테 반투만 인구익 생각 기아와 인구익과 오약 인트리미스 아소피트라이야 도치는 맺지 인촉 니녹클라마티 Nigmati, Nik Ilamik, Nitlakopoya, In Yowal, Nepant, Intrimisli, Nichok, Nignotlamati, Nigmati, Nehua, Tost, Nehua, Tmetzli, Nehua, Yowal, Nepantli.